0: 믿음 품이 아설 없이
1: 예수
0: 믿음 품이 아설 없이 내가 강박하고 강박하는 거야. We are just fighting enemies.
2: Onde kobara sama, onde legavali masule, onde valiku para samo, zeli takupas kapodes, zeli ora.